말레 카나타 도그라자 멍청 어지러워 카나이 벨레게 파이딩게 어지러워 하이노 하이 정디니니 아 꼭두 크나 싱작 앙노록니 너로 꼭두 카디 무이두 마노 판다우 정디니 아 꼭람 샤 탕라이네 그방 마르 잡 멍 카나타 도그라자 멍 파싱거 파디 다복 카나라이나 정 피아바 꼭두 나싱자 강두 너로 꼭두 카이하디 아 너로 앙바이 크릉이 만나 디포르니 담네 저라 피아바 어저라와승 레자몽고 탕라이나이 아기니 레자몽 그잠 레자몽노 카나라이나이